0: 겨워갑니다. 먹거라.
1: 엠마미 사세 에워무 사세 위와텐나 사라 이네 사세 네플루렌신 통고 오무케이슨 바케세
2: 까리부 까리부 까리부 키즈